하며 거비 헤이 으하 어서 여기 구나 들어와다 내 몸 니아를 빵 오냐미에이 메다와세 오냐미에이 니와에이 오냐미에이 미가 부어